공기 니 낫다! 대구 공기 낫다 너 당시 때 도와! 우리 가라와! 대선 너 사이드에서 너 어머 고 이끌 좀 왔어! 김현이 너! 우리 가라와! 지난지 뭐 코로사! 아메리카가 어디 코로사! 너도 코로사! 빼놓으면 누구 없으면 코로사!

0: 너 그 경기 계약했어?
1: 내가 말했잖아.
0: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. 아니 너도 알잖아. 이제 겨우 1급 팀이랑 분위기 좋아진 거. 야 지금 이성적으로 그런 경기 나가는 게 그게 말이나 돼? 야 더군다나 심지어 레벨도 낮잖아. 지원아, 형님 하나 이기는 게 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야?
2: 형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아. 근데 매니저가 자기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?
3: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이거 우리 팀 승급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.
2: 내가 진다는 얘기야? 형, 우리 신뢰 깨진 것 같은데 파트너 관계도 다시 생각하자.